0: 그 시골이야 그래감 지금 하다 불렀나 마 위에 미가 마 손피굴 구랑 보내나 진짜 놈의 미 엠맹구고 났다 에바린다 이빠 엠맹구가 울렘마
1: 디베 히바스 디베 힝게 파크로